0: 그때 쓰고 그때 가게 했죠. 그때는 이 쓰고 폰다 그때다는 때에 가고 긴데 그때 인스나 긴데를 기대 인다인 듀센시 안텔네 컬처 센터에 이야 게티케레 위가 인두나 컬센팅 사세고서 헤센팅 사세고서 이든 케이크 에티케레 위가 그래서 디테레 시에죠 실리 콩콜라 디테레 고렉 올레 이야유네 아예야 아예 체가레 스이츠와 구리기 인다 디테레 시 NWT non-profit NWT recreation and park 구리디레 이시아유네 이시 베타스 이추가 에어 퓨리파이어 시리 디 에어 퀄리티 모니터 카본 모노옥사이드 디텍터 이것 에어 컨디셔닝 칸이야 윤구이 칸테가 인다 이 구이웰라가 키티 베카레 네소 키추아 데초 그랜치프 노르웨이젠 데카티디 드레시 인투카이 시리 콘시 이 네, 배다든 아예 야 아다스 이주시 카야스네 소저하티 칸데 쿨리티트레시 예 고레 코시 베가레 이 골베가레 쿨루테 세가레 인타티트레시 아유니 아미 시이 헤다 이아 가네소 키추 카니가데틀레 요네 커뮤니티 홀 이야키티가틀레 키티 인사이 아유네 뱃아 세윌레가 카니가 키추 카니가 나소가 이월라다 팀 밴댐 히리티시 오네 이 리크리에이션 헤 파크스 어소시에이션 과라이타 힐리아 인다 티테시 아유네 티틴시곤 요나티 웨티트라 유네 이 카니타니 베가레 나소 수추 카니콜라고 이 시티테시 이 원나티 웨타티테시 고소 이 세쿠 케시 소탄 고소 때 이야 고가레 후릴라 이 세시 세다스 이 세손다 베가레 세쿠 소탄 히티 데 베가레 후릴라 함테 하티 인다 인투시 스텔라 데 샬레스 아케 고테가
1: Merci, Marianne. Dirí chlách is had ní si dirí Statistics Canada he diú dirí dene déclíne dirí chun lure a iad ab nisúin le he tiara sin dana ha a iad de chan ya chundek ande hadu iad uní 2023 a year chun chláhin lési a iad net isa a year is had ní hadu iad he diú dirí Kun lure harliut an a hanesun le hat e huli dan e det lind at da anelt i het tia da sen. Kud a i hajur la dan e chil na de kun luun lino ko det e a i e net in sa. Had e da a i at o dire kun lure dan a hanesun le si. A i chan dan e da dan e hedla la na si a i a du dire dan e Ie a he gyd ha neswyn lwyd i dweud at o at o horyll ni hasi a yd a har is had ni ad ysyn had ed a cwn da chan ia cwn deg an cwn lyre dyn ha neswyn le he di ad ysyn a yr zyn wedi lynad yn a yd o zyn all ki hawd e dweud council gadeill i si ba ba lli gydd ad ysyn a yr during 2016 a year say during how you self government see a ye how ya in lesa had it a ye during council get it e see how you a see it h bit a rata la hinalo during sequit is quanat deal during at o quan quanat a deal how you during nick as in galata see a you had it a not dentane Babali Keith has century chief had den hit the Bezini Lassi Sean Danny Godet who lewd a Sean Kirk Dolphus who ye a ye don't do it think a papa a likido a ye done Danny Godet a ye was a kiss on was a cur haja CBC had who lay a thong den hillian tile hits it de had it a denic in a cultural center a ye etiani arts and a ye tanashi kithuril ide you're not till had a say clearly quite fort

그때 거기 이제 때네 찾아내려 다 찾대고 저 대초 그런 데서 트로 그레이트 세이프 레이 그런 데 가지고 있대. 넌 사스카치완 넌 알버타 넌 브리티시 콜롬비아 있다고 있지. 오늘 내가 이 투 그저 내 뒤라 이때

이제 캐롤라인 돈 존슨 I'd still have you 였나요? 이제 들어갔던 기사 지금 그 전화 드리고 했을 때 이제 대초원 사투지라 들어가기 건드려 켜야 돼 홀리데이라 거기는 그자 하나와서 뒤 그자 그 코자 치켓자 하나 라티 그자 니치 리를 캔슬라 거기는 그자 하나 타이 그 전소와 그 코자 치켓자 기원 오키우 자 니치 들어 타이 하나 타이 그 전달이지 그전에 페르킨 그전에 자티켜라 하나오자 타이 그전 그 코자 치켓자 하나오자 타이 자티 그전 니치 아 초대니 캐노 호노 키우자 그 코자 카마 초자가 타이 그전 소로 니치 리자 페르킨 호노 키 호노 그전 그 코자 치켓자 슬라티 그전 니치 틀리엘라 코빈리오자 호노 키우자 그 코자 그 대전아 디 그전 니치 틀린 캔슈라 코빌리오자 호노 키우자 그 코자 타겟자 호노 세구자 니치 틀린 슈라 코빌리오자 쟤띠 그자 그 코자 치켓자 호노 쟤띠 그자 니치 라틴 캔슈라 코빌리오자 호노 키우자 그 코자 타겟자 호노 세구자 니치 가만 미툴라 호노 그자 치켓자 니치 그즈리다 나케 큰 네빅다 코빌리오자 호노 띠 그자 그 코자 타겟자 호노 타에 그자 니치 건디가 뛰어 키우노 쟤띠 그자 나이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타이거네 진짜 데려는데 이 신호 되나가 나가 제가 론스타르 에메이스터 나 되나 그치

0: 관해서는 간이 다 되자 고 감수해 간이 다 되자 인다 일꾼들아 간인데 내 소설을 대라 아 같이 때나 있다 간이 대라 다니 되기니 뛰다니 아이다는 라 간인 이제 그룹 각인들 간이 아 여다 캔 돌아인다 인다 당간에서라
1: 아아 엔타 때네 케 예사 타데 예 트리트멘가 사데 그네테 카니콜라 이 요원나 킨테테 나나테 그네테테 콜라 이 카니 카운슬링 키티 스위고 아베타라 아니
0: 하이 칼 요 고게 데 칼보 그슨데 이 아프터 케어 히디
1: 아
0: 저칼 카니 솜바 단킨 라클루 데나시 알라이 달랑 라 엔타 다가나 케 활고 엔타 티조 GNWT Community Councillors 이글라 프로그램 아요네 굴레스나 워킹 그룹 이 셋업 데나 카운슬링 프로그램 트루 GNWT 사 투, health authority 고가 아요네 굴레스나 그리고 이거라 이는 세다킨 와잡과 그리고 어떤 새 플라이 어라고 치드네 세서 어떤가 와달라인다 인다 이거라고 흐리라라곤 때라 치즈는 치즈인데 카둘라에 되는 개고가 나사구스가 인두고간데 카운슬러 에따라 아니면 디그니데 인 치빈의 결제자 혼자 야스야 대권 타전의 깃 인데 깔아카곤 때라 다니 꿀루되게 알아겠다 다니 아이 아이쿠라 기다 칸니 콜라타 카운슬러 과고다 아타 칸당하고 신내서가
1: 인테테 구시 에서르시나 원이 카티
0: 다디 클로 이드베 카운슬러 이 데나콘 타 카곤 에세 이 헤노스 에테라 보 세그스 에테라 아이나 소나이 킨세 원아 워킹 그룹은 있는데 아이온 세튼스 에테라 과 팀너스 카네 인다다니 데네 케 구준 세테 고가즈 에 인케온 킨세 원다 고가 월란데 네서가 이 카스모나
1: Anta Kathy, Massi, tene conete.
0: Massi.
1: Tiri la tele ne coso Kathy Taylor i ai tene che densenari di cani tengo yata densenari di counselor scuri tile in tiusi cani ga tate co kin lata i wa tene he guate. Massi.